이은 아카시바니 티라 나시망 델리오니코 왓스카가파 힌디 아로 잉글리시 코보랑코 졸졸 실롱아니코 왓스카가파 살그로 살라람 아족니 잉글리시 코보랑코바 크나스와하 소모이더 프롱니 챗 미니트 솟브리옹아하 아리에 소모요 나시망 프랑남 티라 프로그램코 크낭나만겐

0: 금융기법 앵아 어브리니 캔슬나 마몽 심삭소니 코닥나 만자니금은 매체그랑 이하 캔슬롱을 실용받다 어브리니 캔슬원 마몽바사니 동자 매직비와랑바 꼭롱아가다사녹마야 캔슬 비튼다 라하우디 캔슬 튜머랑 오코닷 바하우사 우아망 하이다 사니랑 코마시에나바동아 우노다 하이다 체크업나리 바나바동아 인디바 우노데자만 착스카베그노 비튼비와다 라하운 매직콘 티사 옥트르미 동토기자답게 사나바동아 하이다자 마노데 와 사이티스 바 오코치 보나바동아 바사코버데 비베크라니 라마랑 참핑하니코 마네 쪽마단 인테스탈 옵스트럭션 오에 사나바동아 등등등등 로코마니 크리 야 캔서 제베시오바 오나마나야 인디바 메측 베왈돈 통하니 자마노 야 오브리니 캔서 오롱바타 생문항 르마 마네 유코랍나 라페갈나 바나오데 소톡 퍼센 사나니코 오나 아마 자납금은 비아프랑오선 캔서 오야용 운자 인디바 그뿐 바크랑오 제르케 발바 바자이나 팔로피엔 ndak parang ba cancer na ma ya bon khama o anga chang sa thai na simang na chokmotan me chek kharang na makra kata ni ko na namna katenga bosiu chang prakte bi sa ba ani ramarang ko chekap khana kata doctor ang onari baude nambata maina abaching mutingo cancer group na man genchmo odi aru ukho ratte galang odi chugum kan okna siple namata ni ko na ma na ama
1: Nasimang mechkrangu urungbewal cancer nigaman Dr. Delpinji momani talate naniko kuna sona manaha ta ojol jo nasimang simpu momani girang ko kunang namankin gejang inga atham salni khasnao aro smala pulni bibarang girang ko kuna sona mangen